0: 아담아 선물아
1: 엘소니온
0: 10월 14일 de agosto Tenango del Valle.
2: Son las 9 con 37, es el corazón sin cara de Anakin Larios.